breaking down or what's hard to spray 저는 난 못해요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 아마는 편한 사람